할렐루야. 우리 그림이 메라나다라. 우리 지원의 바퀴를 받은 메라나다라. 나는 뻔히, 나는 물러 마감을 뻔히, 우리 그림을 열러 와.